중요한 건 한계였으면 최선을 쓸 수 있고 추측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춤을 한번 추면 그걸 벗어나면 춤 모양이 되게 상상이 되는데 나같이 표를 응하고 있으면 무슨 모든 것들이 사실 모든 사실 찍고 싶은 모양을 추워도 영상을 시킬 수 있을 수 있고 서로 시킬 수 있고 필요할 수 있는 것들이 나는 무대를 좀 집중을 좀 들어서 집중을 좀 집중을 좀 하는 게 좀 많아요.

주양 배우수 중주니 파조 제레시기 남주의 시탕 파만조만 주바 다스무니 리카와진기 저기도 되발레 주술 민다웨 투구투 중원니 노아리투 체표바인 텔라 파릭남 로노신 니지체와 마릭남 더바탕 니도체와 중 데네 레 림바르 페웨 미유 캄수 주르네 세당 무 동 똥띠 루진 시당 대땡도 주당 짜낸띠 표기 미우 동도 제 차바대 중어세 대야 표기 호조 열룽기 율테르 미 쪼상기 추 다르와 마슈 인 대가 표미 삼아 도바 인라 세수 차당 리다 세띠 소신 그수 흰루탄 대지 리다기 빠바쿠 림베 따구 탕 야구 숭신 뒤티 낙주 벨네 대남 롱주 시벌 중외 추규 삼부 칸도 여배 닌람라 대네 소와탕 서신 대구 체바 구주 초종 제투바 제 중화인 벨나 여룽 장부 정도 내배 퓨미츠 서신 대구 체 서신 당부 대명라 소당 르무시 서바인 대급 캄바메 바 신바탕 조바참마 저구르 나 네바탕 저구르 푸드 제바니 드론 데웨 로드 데와시 중화탕 대단한 조바 남기 디아탕 럴루 똥티 큐데데 빵자 강상기 네라 뻬바레 사자 찌라 드바메인 콘츠 네가르 차우베 살라 저구르 푸 저구르니 야기 뿌 딱바탕 남두 신두 창외 급수 나양 메콘 침부시 땅디 뒤서 엽세 땅비탕 튜어 나조 시슈바이나 튜어 신부 손이 조바탕 자와르 내부기 주슈 체 미둡장 콘츠 서신 대고 체바탕 배기 탈래 체디 견제 수 시바충 대다르 푸나 조바탕 다나 신부 충월세 소 리베 수릭 남바 시장 대두 내 중화 인도 신베 쪽바 내 마르탕 추르와뉴 루탕 세마 도바르 대티 편준 총 제베 고양 추버세 인양 대두 총 겹겹 무보 제레라 대상당 자베 무쩔린 다치 무지 민자미 메바 인노 미남 릭튠 초기 추두 내 Jamni Kansar Mi Chu Cho Neda Jami Ki Rim Ki Chidar Chung Sing Jogde Tang Sashing Chimbo Takbo Nam Rim Ki Nudop Chewar Song We Nume Nam Shuk Ki Wangdu Gyur Tene Rim Sing Pyo Yu Du Geden Chungi Zam Chung Te Rere La Wangdu Nebe Bang Su Shingba Tang Chobwe Kimza Mangbo Yoba Duk Tegab Su Pungshu Chewe Mite Sayul Gachimbur Wang Gurte Geden Sheba Yuchungu La Wangwe Gebo Dabushik Chungshin Rimki Jedan Panki Tanye Chungte Geden Sirma Soki Rimbar Wangche Tegab Jiden Ki Le Tegab Jiden Ki La Chube Sul Tarwa Zamle Pyo Chila Wangwe Gebo Mebar Neba Yin Tene Lomang Songwe Jesu U Yerlong Zangbo Jamdu Lari Jangdo Zela Yangchengi Mishik Chung Jorwa Yu Te Mi Lo Jawa Chungi Ki Kongtong De Chue Kangne Yinshe Triba Na De Namla Zumu Gerwa Tang Lai Yu Ne Mi Gebo Chewar Pepar Sam De Kongzu Rangki Nyala Ti Debde Yerlong Yu Du Denchang Yu ki takboro nga sol ne chenlayang gebo nyeri zembo shi cha zembo ni gebo la serwa yin nyati zembo chungkung nye ba tada ma shi jang teni nguen jagar tu jese shi ma pam di kengri chudu chobam yana yu chukwa shi yinbar si jang pyo ji nga gyun tar chena shaja lizabia shibe rigyu ki gebo ma jaba la se tungsu tang 유이 미마첸 시총와 쟁이